진경문아이부그라이심만제주시나이시슈라루오오진기밍난라이타이고부부갑도라가도신여미만숨세죠신이밍난라이타이고

누와 푸나오니 인데랑나 모컴므이니고 노지고나 라장스보이 단내르 인데랑나 모컴므이니 인데고노 방단마사이 야나랑타 바이크룸가

0: 와 이제 초리타 알리이타스 자나마 초리즈니 마즈도 잉우마니 팀예생아 미히세 무드과 좀 자나 으즈니 이제마 으 초리즈 자나마 파이구다 아과즈조 나파하 마과 조리 잉우마니 팀예시정아 자푸과 그프스 차차 초리즈 자나마 자푸쿠과 시시 니츠리즈 오프마니 이바과 사니 대뢰하마우중아 자不咋的瓜就不瓜子，家那一节苦瓜吃里路一直满目是他。자不咋的瓜就不求里子的，家那么同个你对合理子，자不得擦什么没没日子呗你，你们些瓜就听那不给他求里的，给他家那么铺嘴瓜当啊。一木瓜阿哥嘴在路时，因我你是什么瓜子，嘿，怕是你求一木节瓜。
1: 人你都提示了他你，忙阿贝，家那么出别离了工啊。你家那么提别的话，不然你我一忙的。你这里只抓了一个的是，家是切给你负责让你娃子。听不听老个爹们那啰嗦不？俺就说话话子，一直听嘛关键哪的，听不过听不过，刚吃那啥啰，你说么瓜特别麻烦嘛工啊？阿么你，你咪么瓜？ 在你提车马带路年我白马没见哪哪个，我看见的了我你暖马阿米了，侬带多着面皮手，如果地瓜白你哩，月里侬着松马着，乌烧条马团米，米个白里米马大，阿么提车着几百，侬带多着路年我。

아무니야 한방과도 미미 떼스지벨로 리소모과마 나나가 관크니에티링아 요니에 푸파바파다리 티리지 요니에 내이사도 장심은생아 요니에 한방가니지 미미가니지 한방과치마고과치 미미아과치마고과치 무디스니에 무렌부츠리 마뉴세니에 무치세리 한방과도 미미떼스지 고마소니에 리수초팽아 한바자마 좌이타 미미자마 좌이타 리수시마 문나와 리수시마 우나와 아타자리 유대뿌 아토자리 유대뿌 이시해니 치라타 이시초조 고와리 노코노미 몬두세 고주 아무 시예리 리수무과 강치와 리수노과 나사와

아모니 리스무과 간치니 베마 나나가 과크니 딜링아 사하치라 관비무 안과치치 스미바 무비루비 인제쇼아 소듀와고 와가치 리스무과 모노치 리스루과 모노치 아네자자 므라타 베마베리 므라타 리소가치 구마도 리소나사 구마도 리소노과 강가래, 리소무과 수가래.

누와 푸나오니 인데랑나 무컴므이니고 노지고나 라장스보이 단내르 인데랑나 무컴므이니 인데고노 방단마사이 야나랑타 바이크룸가

아무니 한방과도 미미 떼스지벨로 리소모과마 나나가 과크니에 티링아 요니에 푸파바파다리 티리지 요니에 내이사도 장심으신가 요니에 한방가니지 미미가니지 한방과치마 고과치 미미아과치마 고과치 무디스니에 무렘부츠리 마뉴세니에 무츠세리 한방과도 미미 떼스지 고마즈니에 리수초팽아 하바자마 좌이타 미미자마 좌이타 리수시마 멍나와 리수시마 우나와 아타자리 유데뻬 아토자리 유데뻬 이시헤니 치라타 이시초조 고와리 노코노미 몬두세 고주 아무 시예리 리수무과 강치와 리수무과 나사와

아모니에 리스무과 간츠니 베마 나나가 광크니에 딜링아 사하치라 관비무 안과치치 스미바 무비루비 인제쇼아 소듀와고 와가츠 리스무과 모노치 리스루과 모노치 아네자자 문라타 베마베리 문라타 리소가츠 구마도 리소나사 구마도 리소노과 강가래, 리소무과 수가래.

0: 야나과 이제 초리타 알리이다스 야나마 초리즈니 마즈도 잉우마니 팀예생아 미히세 무드과 좀 야나 으즈니 이제마 으 초리즈 야나마 파이구다 아과즈조 나파하 마과 조리 잉우마니 팀예시정아 자푸과 그프스 차차 초리즈 야나마 자푸쿠과 시시 니츠리즈 옹푸마니 이바과 사니 连累还没有用啊咋不咋都挂就不挂子亚那一节苦瓜切里路一直麻木是他咋不咋都挂就不求里子的亚那么头个你对合理子咋不都擦什么没没人咋被你雷母塞挂就给那不给他求里的给他亚那么铺嘴挂当啊一母瓜阿哥嘴在路是因为你是让么挂子
1: 哈是绿球一木结果，是你都提示了他你，忙阿贝，加那么出别离了工啊。你加那么提巴的话，不然你我一忙的。你此里只抓了一个的是，加塞切格尼苦嘴让你话子。听不听罗个爹们那侬说不？俺就说话话子，一直听嘛关键哪的，听木关听木关，刚吃那啥罗，你说木关特别麻烦嘛工啊。阿门年，你咪木关。 在你提车马带路年我白马没见哪哪个，我看见的了啊！我你暖马阿米了，侬带多着面皮手，如果地瓜白你里，有阿里暖着松马着，乌烧球马团米，米个白里米马大，阿们提车着几百，侬带多着路年我。

아모니에 리스무과 간츠니 베마 나나가 과크니에 딜링아 사하치라 관비무 안과치치 스미바 무비루비 인제쇼아 소주와고 와가츠 리스무과 모노치 리스루과 모노치 아네자자 문라타 베마베리 문라타 리소가츠 구마도 리소나사 구마도 리소노과 강가래 리소무과 수가래